0: 시리얼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컬러 없는 거예요. 사람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 쏴버린 거예요.

0: 먹어보고
1: 입만 마주치면
0: 땡기지. 그쵸.
2: 말 듣지 안 해도
0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3: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4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3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.
5: 나약한 저를 견딜 수

0: 번째는 제시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일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다 달라고!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